0: 신경은 내시는데요.
1: 반드시 전전자
2: 여러분, 부흥하신 구상 누구구다 하는기다? 말라와 알라구디야 사보다 이타 마멍노 하사마 길라

0: 미스터 사태를 모으기 전에 모입니다.
1: Wannan
0: sakon faɗakarwa ne daga mai saje Pastor Alpin Bauchi a tare da Tim Bauchi.

0: 산다 제가 보고 아본가 사고라 기게 아본가 가세빌리베이 케이가 에과바
1: 엄마로 간다 누나나
0: 왕이다 다 사람인데가 엄마로 간다
1: 엄마로 간다 누나나 왕
0: 미카이카 누나빈데 간다 가다오
1: 엄마로 간다 누나나 왕
0: 바르카다 바나 바르카다 다나 바르카데야 좀 바다라나 바자마
1: 엄마로 간다 누나나 왕구
0: 바르카다 바맘 바다라나 바자마
1: 엄마로 간다 누나나 왕구
0: 가가카라 바진다 마루지칸 아우드라우키 세안가하냐 탈라라체 안두바라지 예이다메지 흥자수투라 우마르카 가루보
1: 오마라단단 두나나완루
0: 바와니소로 바와타샤카 에마사로디 산다야 야루

0: 원투 미야리야
1: 원투 미야
0: 거짓말이야
1: 미야
0: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이 아니 시야사가 얼마나 지금 이 세인가 그래 아야 오늘 구해서도 보려미
1: 말미
0: 아버라는 다니 가고루 문안 숨고 마찬가지 마찬가지 관한 연기 마찬가지 코스 지금은 다니 나만 이 모든 거 관계사 지금 마찬가지 미점을 와서 숨고 보지
1: Kalau macam mana orang cakap, itu kau tu kau kena, itu kau deka itu
0: orang. Jangan mesum, jangan mana mesum dah ni. Kita ni yang ini saya gugur sa. Jadi kau mesti ada umi yang sekali kele ini cakap.